나나야 보다 어디다노 이라달래 까이마니 여사니 못다 어세마니 살렸다자 나이 토고 어나냐 양 무슨 맛이 나이데 나일라 니다노 어양가이 러기숑 난구 이라달래 까이마니 여사니 못다 여꾸로 고리 나칭 나이 파노 O shemani seleta sha na choku O nanya yang musung mata didek Nina no nadik O dida no ta shemani seleta sha na choku O nanya yang musung mani Yago borang kukta kere O dida tabu yang tamu Kainu Nida no na Ora dala kaimani yosani mutai Oya kasa kasa guntu rongpun O nanya yang

비디 똥을 세리디 바잉고 이디 똥을 시비디 바잉고 어저라 똥신인 저라랑 없지 저라노 나를 응마노 라저보까 요요선이 못다이 라저니 요사 따모 가냐니 줄리랑 스마일라요 너고 사진이 이거 탕갈리 하티야 제가 망세 라저니 요사 버스강 나이토 나고 구리 우이 나이토 오야틀레 야나리 히마니 소모이 장오 둘루 히마니 소모이 카조 주소이 히마니 소모이 타보 여저라로구 기딩 바리야 중노 도이 바보 카통 우이 마용 바리 바 마용 다루 두이 마막 오야 마 카통 우이 코레 바리 가야 맞아 베두 기둥 발로 라루 코트니 코라 제무구리다 쩐가 우이 마마 쿠디 똥라 쿠데 하늘에 하나 봐 야투 나가노 뺑나 뺑나 봐 와수 나가노 똥라 피아조 사코리 슈 바하이 마네게 부콩 어 기둥 바리야 중노 기둥 바리야 중노 바돌라 예 아실 마가다 사부이 파헤노 니네 와숨망나 니네 와숨망나 자고 사고래랑 호수야 그리 배우는 시리그나 이노노 원나 그리 불레 나이데 나기 뒤바야 중노 하라하고 소양지 까만노 뒤바야 중노 카바 카바짱 사보 상바짱 나기 뒤바